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

누구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거.

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. 돌연지 물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십니까?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면 기침소리 오시는 줄을 알고 떠니 네.

부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성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 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

나는 춘향문을 부여잡고 해안끄라. 해안끄라.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릇을 묻었다. 소모르는 말을 말아.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.